0: 내내세요. 시인전 나이프 쏘사시로 아시모노 전부 다이호시로.
1: 하이.
2: 准备的干活，
3: 出城走亲戚。
2: 这里面是什么东西？嘿，嗨，放心，
3: 走。